0: 어떤 놈들인지 확인해봤나?
1: 김일성 군들입니다.
0: 전에 만주에서 군생활했었는데 그들은 조선 군대가 아니라 모두 다 중국 공산당 군대들이다.
1: 근데 메가다 장군께서 중국 군들은 절대 압록강을 건널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?
0: 중공군들이 그 말을 듣겠냔 말이지. 바로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해.
2: 네.
0: 지금 확실히 운산 북쪽 수풀에서 많은 중공군들이 잠복하고 있어. 그들은 아주 강한 부대이지 우리를 포위만 시키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. 분명히 음모가 있을 거야. 당장 지원군 요청해.
2: 네.
3: What do you think of Paik Sun Yup's information?
4: The one thing that the South Korean army is able to do is to run away. Their attack failed, so they came up with a story about the Chinese Communist Army. It's obviously an excuse.
5: Well, Paik Sun Yup's first division is not that weak. We've destroyed North Korea's main force. Who else could have attacked them?
4: I must say that I trust General MacArthur's judgment. The Chinese Communist Army has no reason or guts to send their troops.
3: I will go find General MacArthur.
4: He just left for Tokyo.
3: Well, we have already lost On Jong and Hui Chan, and we are halted at Unsan. Damn! Is Kim Il-sung's resistance that strong? Since the South Korean army cannot get through, I command that the 1st Cavalry Division proceed to Unsan immediately. Let our tanks destroy the last of Kim Il-sung's resistance.
6: Yes, sir.
7: 军长，人来了。王副长，最新情报，美军向云山方向集结了。白山叶这老狐狸已经向美国人求救了。厅长，你带领你团以最快速度赶往龙兴洞。 在那里设伏大员，坚决顶住美军，不能让美军赶到云山。
8: 这次咱们白天行军啊，
7: 就是。

0: 사단장님, 적들이 다 죽었네요. 역시 미국 포탄이 대단하긴 하네요.
1: 이게 바로 내가 당장 공격해달라는 이유다. 적들이 방금 산을 접수해서 방어공사를 못했거든. 딱 정확하게 맞을 시간이다.
2: 快点给我，让你休息，把那个给我挂了。是。
3: 你这个手指能扔出去？
4: 用牙咬住？
5: 你这个人啊，你这。